생계 나빠 생계 저 다리가 주 레림나 토마 순초 타 다리 세사 명맹이게 표매 레림나 지베 담주어 카탕 슈아 다름 살아표기 시리도 같이 또 나베 셰프셰카지 세네그레 난주 레림 토마 고치시규 최다 시리기 레림 콩 나와 연기 오치도 하다 제베 지노 고세게 미게요봉 보탐체 켄체 시과 첨부 초네 사도가라 당첸도 샵슈크게 같은 체 나오베 곰리 바르마 당게세 라글렌 소드 로초치게 마케 숭초 연연도 슈구이

0: ཁ་རེས་ལབ་ན་རང་གི་ཇུལ་ཡོད་དེ་ངེ་གི་དང་བེ་ཤེ་དང་གི་ཏ་ཝོ་དེ་མན་དུ་གི་པར་ཐེ་སེ་དུ་ང་ལ་ཆེ་སེ་ཤེ་དང་གི་ཏ་ཝོ་ཏུ་མ་ཐུ་པར་ཐེ་སེ་དུ་ཤེ་རེ་གི་ཏ་ཝོ་ཏ་ཡ་ཆེ་ནེ་ཡོ་མ་རེས་ཐེ་ལེན་དེ་ཅིན་དུ་ཏ་ནེ་དང་ཤེ་དང་གི་ནང་གི་ཤེ་དང་གི་ཏ་ཝོ་ལ་ཡ་བེ་ཁུག་མི་ཅིན་པར་ ཁོང་རུ་ཤ་ནེ་ཕ་ཡ་ཡོ་མ་རེ་སོ་བ་གོང་གོ་རེ་སོ་བ་སོ་བ་གོང་ན་
1: སེ་བ་གོ་ན་སེ་བ་ཉམ་ལེན་གི་ཐོན་ནེ་ཁང་དང་བེ་མུན་ན་ཐ་ནེ་གི་སེ་བ་ཉམ་ལེན་གི་ཐོན་ནེ་ཨ་ནེ་ཕ་རུ་གི་ཏ་ཝོ་དུ་ཐུ་གུ་རེ་ཆམ་པ་དེ་ཉིན་ཞི་དེ་སེ་བ་ཉམ་ལེན་གི་ཐོན་ནེ་ཏ་ཝོ་དུ་ཐུ་གུ་རེ་མ་ཏོ་ཁོང་དུ་ཏ་ཝོ་དུ་ཐུ་བ་ཡུང་གུ་མ་རེ་ཨོ་དེ་ཉིན་དེ་ཁང་ཤེ་དང་ལ་ཡ་ཀབ་ཅིན་གི་ཡོ་མ་ར
0: chisan bai sambu shi yonan yang. O, te, tenla mik bai, dan bai, chaksin, chaksin di tenba yina, lanze chutun wa nanshi, ngomya kena yaw maare son wale. Daba la ngomya yaw maare. Dinde yindu, dan bai, lanze chutja ba nanshi, chisan, dabe yinde, chisan jay bai tsui ki, lan yang seba pewa yungu reis, chisan jay jing, seba pewa yungu. Te, dan bai, kaan la mik ni, shen cha, kye wale che bai, ene bai, ngobo nam, Rangi lole pa ta sing or chedi. Dabi tala, any mons bon, temanaya, yigi, lo, rabbi yilu, te chosu, medoa. Dabi, pa ta sing or chedi, ted bon chebati, jesega lani inso. Dene, that demu yabutinu dimbada. That demu tagi the casa and the kamicho and the zin chedi, and that demu dinzin chedi. Dabi lo chuba, mariba, that demu so chani, so in the sunny. 대인연부때로 그래랬으나 담이 떠왜 싫어 공급을 이 말. 다 담이 떠왜 싫어 공디. 다 담이 떠왜 싫어 공니. 냠린 장단 달아야. 아니. 다 냠산 남가 떠비 중수도 저도 규모 떠비 중수시네. 거기 캐반 남기. 타니 니들 자와. 근데 인도산에 다대. 당고 냠산 남가 떠비 중수도 소임이다. 대양. 시든 나왔는데다 랑겠음. 심니 되네 저래 타다체. 진이 신의 송진 참만함 이름이시 계산 라는 인송대 아 나시 시베다 마란돌아 그게다 나용야게 배 그다음에 능식이 배 천디 탐절로 아니 단디 슝디 마가소레 슝기 슝디 바 가이네 배 치기 마 짜다마야 나저저 우마 런규베 그다음에 따와는 시천이 짜샤오치 맨더성기 야 텐주에 따와는 시천이 짜야지 용도 가버리 당연히 내저저 우마 랑규바 다 우마 발이야 랑규바도 텐교 니체 대 우마 측세기다 공부하는 신이 발 우마 측세기다 공부하려야 타랑니기 다 가다 쇠니다 디샤 다 쇠럼 디데 룩수르 다니 차이고야래 자 근데 인도산에 나 우마 랑규발아야 내저저 우마 랑규바도 너저저 우마 랑규베 룩 니체 다 시수 약산에 마규베 아니 내저저 우마 랑규바다 그러면 랭대 약산에 마체디 가서 너도 집에 우마를 줘봐시니 다 니체디 여봐 인도 나저 집에 우마를 줘봐 시술 공부 따나 우마 깬게 시술 따나 시술 나왔는데 다 랑게 쓰는 치료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야 가서 차다 차생기 그다음에 찍도 투매 따과 차별이나 난 드셔 차다 차생기 따과 차별이나 치료가 나와 그다음 다 치료가 나왔는데 탐자로 랑게 쓰는기 그다음에 난게 생기 피게 다 방사 써도기 아니 다 생기 낭사다 마도 아니 치료 전도 마주가 레스원은 지도 나왔는데 다 난게 생기 심리 되네 되베 타다 심리 되네 되베 타다 됐어 다 대다 다 아니 왜 치료게 왜 나왔는데 탐자로 생기 잡아서 생기 따봐 그다음에 생기 낭사다 마도 메시 그다음에 Chenam, Rabbi Chenam, Sims of Taja. That's

단다 벽이 부모네 또 나 왜 계획 되어봐 세배 부셔야지 세인트 바탕 생각나면 생겨 쳐라 원래는 애게 수면 세배 배미 내림다 되어왜 내림 타마 토라 도점시 윤두 슈빈 다른 남바초 지조나 비미 남라 적주단 동대 동외 루수 두부 골도점슈나 치단 비미 남라 지조나 랑기 게다 차글레탄 두주 용외 남자 여바된 미제 둘람 간지낭 양슈 체교 강예 최신바대 지조나 비미 주 차례기 진앙 대세

토바 하정 카고 요바 데 잠디 야캅도 피미엔 사야 망보 찰레 탄 죽죽 강에 몽시바 탄 근데디 레니마토 망체와 캡자 용기 메바레 피미엔라 착줍 탄 둥데 똥데 낭미 폐준 탄 게 포모 체와 탄 네당 자민 네 중와 셰수에 여봐 네 잠디 사주 간사 비미 남치 숙다 낭셈베 미착레 니둑라 속베 강예 게제 몽시 여봐 힌데텐 나주 창메 네친 랭인 대리 중외 규겐 강인 비미 네, 내당 야르게기 튼두 강에 대리 세답시 네바두 삼시 제투체 그스 게 포모 자냠 메베 꾼기 강에 대리 중심바 땐 나랑초 미겔 레데타 지조 슝제 창매 나니에타 착주 대리 가고 용답시 네바 최고바 네, 슈바 라소 탄다 세게 남을 행게 초라 피멜레림도 데벨레림 타마토스 지저나 피멜 남라 작집다 둥데 또왜 꼴라담주 도참식민디 슈차부다 피셰인디 슈교 표지포모 지루 세베 피셰하지니디 슈인세로난